0: 빵. 오.
1: 너라 너라 잘 먹어.
2: 오빠 백금.
1: 꿀로 바친 유보니까 공안이 뿐 그래.
2: 그래서 오빠.
1: 뿐 사사해. 그래서 뿐 뭐든 강갱기 갱갱.
2: 아름 뭐고 오빠 백금. 오빠로 뭉수 생나나꼬.
1: 뭐든 된. 자리니깐 가랭가리 빼트로. 사니끼네 블론조 뜬뚜꼬. 뜬와룽. 너뻐 미니마르끝. 적합 낭기 그레스. 뭐든 싹 낭기 주잇.
2: 백금. 구위 진능니 GRES 디보초 그리스. 마야르마니 고급부도한 쭈꿉 구나아키 해피 강구 녀켄 QR코드 무리 프로세스 트랜삭시 다디 감방 쩝뻣 란 암만
1: 웰라 다토스 디디 그리스 부서코 기텐
2: 두두 박궁
1: 웰라 기폰 냉하튼 꾸러 ngambil artani den. Ajeng kula nggih nebus gaden.
2: Ora genah.